0: 괜찮아. 다 살아있죠?
1: 네. 살아있습니다.
0: 비행기 갔어. 우리 빨리 갑시다.
1: 빨리 가, 빨리. 빨리, 빨리.
0: 빨리 가자.
1: 기다려봐요.
0: 빨리. 빨리. 뒤에 사람들 빨리 따라와. 빨리. 누구도 잘 지키고.